0: 미끄라 미나다 사빈킨지고 사빈킨지고
1: 샤키다 야스라 야스라
2: casi intros hacen acordar cuando creaba temas en Zuno usando estas intros.